0: 가 원어문 씨였대요.
1: 예헤.
0: 단계가 아니라.
1: 예.
0: 대신에 요리학국만 가라.
1: 으흠.
0: 아주 이해하고 뛰게.
1: 예.
0: 그리고 내가 보는 거가 아까 그러니까 누가 가나 그랬더니 이제 뭐 밖에 나 위에.
1: 예.
0: 나는 나시야 나이 아무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뭐 이래라 그냥 꼬라티 이제 라티 어떻게 꼬라 뭐 아니가.
1: 예.
0: 그게 뭐 너무 까만 사람이 누가 가지야 가라 아마.
1: 예.
0: 아직 아무 말이 못 이래라 그 뭐 아가기야.
1: 예.
0: 나 보면 그런 말씀이었어.
1: 예.
0: 그럼 뭐 먼저 또그 이야기야 우가노 이거라 나게.
1: 예.
0: 네, 누나기 사리 모르 못 가기 이게 우리가 뭐 돌아 가면 이거 나가.
1: 네고.
0: 완전히 내 몸 몸도 우리랑 무시오 운지야.
1: 예.
0: 아, 그게 모두 못가.
1: 에헤.
0: 나가 뛰고 운지야.
1: 예.
0: 이거 우리가 모르 못 가시오.